0: 움켜쥔 인연보다 나누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각박한 인연보다 넉넉한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인연보다 찾아가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의심하는 인연보다 믿어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치보는 인연보다 감싸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슬픔 주는 인연보다 기쁨 주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1: 시기하는 인연보다 박수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비난받는 인연보다 칭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존중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원망하는 인연보다 감사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흩어지는 인연보다 하나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변덕스런 인연보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0: 속이는 인연보다 솔직한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부끄러운 인연보다 떳떳한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해가 되는 인연보다 복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하고 짐이 되는 인연보다 힘이 되는 인연으로 살아야 합니다.
1: 네, 한결같은 인연으로 살아야 한다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독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요철석 가수가 부릅니다. 고무줄 같은 인생.

0: 많은 사람이 화와 분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이 분노라면, 화는 장기적이며 의식적으로 억제해서 누적된 감정입니다. 즉, 분노가 쌓여 화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운동과 생활 습관, 식이요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식이요법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화를 다스릴 때꼭 필요한 음식 8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청국장. 소년 혈압 강하제라고도 불리우는 청국장은 화로 인한 가슴 답답함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0: 대추와 대추씨인 산조인은 체내 진정작용을 도와 불면증이나 불안증, 우울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해소와 함께 긴장으로 지친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1: 우엉.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고 가슴이 답답할 때 도움을 줍니다.
0: 감자의 풍부한 GABA는 아미노산 신경 전달 물질로 혈압 상승 억제 효과가 있으며, 감자에는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B1이 다량 함유돼 불안하고 초조한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1: 호두.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겨 머리가 좋아진다고 알려진 호두. 호두는 단순히 뇌를 맑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놀산과 리놀레인산 등 필수 지방산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초조, 불안, 가슴 떨림 등에 효과적이어서 화난 사람은 물론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들에게도 좋습니다.
0: 레몬. 심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며 혈당이 상승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루에 비타민C 1g에서 2g만 복용해도 충분히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므로, 하루에 한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믹서에 갈아 마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1: 연근. 연근을 믹서에 갈아 식전에 한 잔씩 마시면 노이로제, 불면증 등 뇌신경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0: 물. 화를 다스리는데 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몸의 70% 이상인 물로 인해 생성되는 아세틸콜린을 빠르게 체외로 배설시키며 75%가 물인 뇌신경을 진정시킵니다. 또한 92%가 물로 구성된 혈관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피부는 물론이고 순간순간 시선은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하루에 8컵에서 10컵의 물을 마시도록 합시다.

0: 아래에 알고 마시면 보약인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막걸리 다당체는 림프구를 증식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게 되는데 누룩에 있는 효모가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풍부한 유산균 섭취로 인해서 몸속 유해 세균 제거와 함께 면역력을 증진시켜 여러 질환에 노출되더라도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0: 다이어트 효과. 막걸리는 술 중에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 잔에 66칼로리 내지

0: 70칼로리로 맥주나 소주보다 칼로리가 현저히 낮은데 막걸리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변비도 예방하고 포만감도 높여줍니다. 또한 메티오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막걸리를 마시면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1: 항암 효과. 막걸리에는 항암 물질인 스쿠알렌이 풍부해 항산화 및 항암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스쿠알렌은 바다에 사는 상어간에 있는 기름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데 포도주나 맥주에 비해 20에서 100배 정도로 스쿠알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파네졸 성분은 암세포를 억제시켜 암을 예방해 줍니다.
0: 통풍 예방. 막걸리는 尿酸 수치를 감소하게 해주어 통풍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데, 통풍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 내에 尿산의 농도가 높아 발생하므로 손과 발끝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막걸리는 尿산의 농도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통풍 예방에 좋습니다.
1: 성인병 예방. 막걸리에는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성인병 질환에 좋습니다.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 질환에 효과적이며, 혈관 내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없애주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피부 미용 효과.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 B와 비타민 D, 단백질 성분들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어 기미나 주근깨 등을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맑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막걸리에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으로 인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예방해 줍니다. 막걸리의 유산균 함유량은 요구르트나 요거트에 비해 400에서 500병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풍부한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대장암까지 예방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0: 끝으로 달걀에서 배우는 건강 습관 5가지를 알아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달걀 동트기 직전인 새벽 4시에서 5시부터 꼭기어 울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반면 밤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빛에 민감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역시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는데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는 호르몬과 관련이 깊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활발히 분비되며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역시 밤 10시부터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지속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점차 줄어서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호르몬 분비 과정에 혼란이 생기면서 여성은 유방암과 자궁내막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새끼를 극진히 아낍니다. 닭은 모성애가 뛰어난 동물입니다.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슴털을 뽑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알을 품은 20여일 동안 추위나 더위를 안 가리며 꼼짝 않습니다. 또한 먹이도 거의 안 먹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몸에서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과 통증이 줄며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한 심리학과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엄마가 아이에게 노래를 해주거나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킬 때 옥시토신 분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골고루 먹습니다. 닭은 잡식성으로 음식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사람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영양소만 많이 먹거나 좋은 음식으로 알려진 재료만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양이 고루든 균형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한 영양학회가 제작한 균형식단 공식은 3-3-3-2-1입니다. 식품을 크게 채소류, 곡류, 고기류, 과일류, 요제품류의 5개 군으로 나눠 성인 여성 기준으로 하루에 각각 3접시, 3공기, 3개의 달걀 분량, 두 종이컵, 한 컵을 먹으면 됩니다. 성인 남성은 이보다 약 25%를 더 먹습니다.
1: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닭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체육관이나 헬스장에 가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해야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 많이 걷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집안일만 해도 하루 3천에서 4천보를 걷습니다. 4천보 걸으면 우울증 위험이, 6천보 걸으면 치매가, 8천보 걸으면 심혈관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습니다.
0: 물을 많이 먹습니다. 닭이 물 먹고 하늘을 보는 행동을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닭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십니다. 물은 인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몸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고 각 기관에 영양소를 전달하며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혈당이 높아지거나 암이 생길 위험이 줄고 신장결석이 잘 안 생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물 1.5에서 2리터를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김상훈, 김선희 가수가 함께 부른 숙명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처드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희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문설근 작가의 장편소설 귀의 여섯 번째 편을 읽어드립니다.

0: 아버지들. 강동서로 돌아오는 오 형사의 마음은 착잡했다. 절조 빠른 사회에서 사람들이 배운 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따위는 버려라는 것이었다. 내가 남을 이해하는 만큼 남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진실한 만큼 상대는 그 진심을 역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내가 이기는 만큼 상대는 지게 되고 내가 우는 만큼 상대는 웃게 되고 또 내가 절망하면 상대는 나의 절망으로부터 자아의 위안을 찾고 사람들은 개개인의 끝과 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 그러한 사회의 모순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다. 경찰들은 경찰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지켜야 하고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정의를 위해 일하다 보면 경찰의 주위를 맴도는 것은 언제나 살인, 방화, 강도, 강간, 폭행, 사기 등과 같은 흉악한 것들이다. 사악한 무리에 맞서 싸우려면 경찰들은 더욱 령악해져야 하고 더욱 강해져야 한다. 육체의 모험은 기본이고 상대의 작전을 파악하고 상대의 거짓말을 파헤치기 위한 두뇌 싸움도 필요하다. 그런 까닭으로 경찰의 직업병 중 하나가 늘 의심하는 것이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니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렵게 되었고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렵게 되자 온 세상이 거짓말처럼 보였다. 어쩌면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랐다. 오 형사는 최규철을 생각했다. 딸을 잃고 초췌해진 얼굴, 깊이 꺼져 들어간 눈, 말라 비틀어진 입술, 사소한 모든 것에 귀 기울이고 범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규철은 분명 좋은 아빠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만큼 딸만을 생각하는 그 희생정신은 이 시대의 아빠들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고 그 와중에도 의심되는 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최규철의 아내 임혜인이었다. 조선족 남자와 한국 여자의 결혼, 오 형사의 선입견인지 몰라도 이 둘의 결합은 의심을 살 만한 구석이 있었다. 최규철의 주장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쳐도 그 하나만으로 두 사람의 결합을 이해하기는 애매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 가정체제의 성립이 이해되지 않았다. 모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상한 논리들이 존재하곤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자 핵심이 된다. 형사 생활 20년 경력 차인 오 형사는 역시 노련한 면이 있다. 따르릉 따르릉. 오 형사가 강동서로 돌아가서 임혜인의 신상부터 파악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1: 여보세요. 오 형사, 계속 이렇게 할 건가? 팀의 질서를 깨면서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자네 취미 생활인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할 거면 형사증 반납하라고.
0: 휴대폰 저편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은 유 팀장이었다.
1: 범인을 잡을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잠깐 출타한 것뿐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2: 범인? 뭔 범인? 최은행지 하는 범인? 그 사건은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누가 자네들어 수사라고 했나?
1: 어린애가 실종됐고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까지 왔습니다. 사안이 이토록 확실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0: 오 형사는 화가 나서 독소와 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여간 불쾌한지 씩씩거리면서 담배도 피워물었다. 오 형사는 긴 연기를 토해내면서 지난 날을 생각했다. 예전에 오 형사는 강력반의 경위반장이었다. 강력 범죄를 취급하는 만큼 위험 부담도 많았고 생사를 오가는 육박전을 치르면서 흉악범을 잡았을 때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 그것은 사냥에 성공했을 때 누리는 본능 같은 것이었다. 오 형사는 그와 같은 본능을 타고났고 응당해야 하는 일로 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꼈다. 한건한건미제사건을해결하고강력범을잡아들이면서오형사의입지는높아졌고진급도했다그렇게일에보람을느끼면서하루하루충실하게살면서승승장구하던오형사에게불행이닥쳤다닷새간의기나긴잠복으로유부녀성폭행범을잡아들이던날간만에푹쉬려고집에들어갔는데아들애가없어졌다아내는발만동동구르면서어쩔바를몰라했고오형사는사건의전후과정을모르면서유괴나납치의가능성을염두에두었다직업이형사인만큼최악의상황은언제나대비하고있었다아내는냉정하게대처하는오형사에게일말에기대를하면서자취자종을말했지만그말을듣기도전에한통의전화가걸려왔다
1: 내아들은내가데리고있다내가저지른죄값을내아들이대신받는다고생각해라
0: 놈은일방적으로전화를끊었다오형사가저지른죄를오형사아들이받는다니일평생사회의정의와안녕을위해나쁜놈들을잡는일에골몰해온오형사에게죄가있다니이무슨허무맹랑한말인가말이다사회의평화와안녕을위해인민의안전을위해열심히일해온오형사지만그것을거꾸로생각하면얘기가달라진다사회의평화와안녕을위해일한다그렇다면사회의평화와안녕을파괴하는자들에게오형사는적이된다즉그들에게는충분한죄인이되는것이다오형사는생각했다형사생활십여년에잡아넣은범죄자들만해도수백에달하는데그많은사람들중에서과연누가오형사한테그토록큰원한을가졌을까고말이다무슨전화예요얼굴이새파랗게질린아내는물었고오형사는턱에손을괴인채깊은생각에빠졌다누굴까내가누구한테원한을가졌을까분명내가잡아놓은범인들중에한명일텐데그것이누굴까어서말해봐요전화를건사람이누구예요설마오형사의팔을잡고울분을터뜨리는아내의몸은사시나무떨듯떨렸다초토화된분위기를깬것은전화벨소리였다아내는잽싼속도로전화를받았다여보세요
1: 목소리가달콤하군당신아들은내가데리고있어
0: 누구세요우리아들
1: 잡소리말고당신남편이나바꿔
0: 능글맞게굴던놈이오형사를찾았다그것을눈치챈오형사가수화기를뺏었다
1: 당신누구야내가누구인지는당신이알아볼일이고어서당신아들찾으러나와범죄자들찾아다니는게당신전문이잖아나를잡을때는그토록령리하더니왜아들이잡혔다니그잘난잔머리도돌지않나보지 네이놈내손에걸리면죽여버릴거다 그래그래야오형사답지하지만기고만장하는것도이번이마지막이다앞으로3일준다3일내로나를찾지못하면나는당신아들을죽일수밖에없다내남은인생에해야할일이있다면그것은바로내놈을불행하게만드는일이다
0: 놈은선전포고를하고전화를끊었다오형사는수신번호에전화를걸었지만받는사람이없었다통화후오형사는이성을잃은사람처럼날뛰다가실종전담반에가서통화내역을조회했다놈이사용한공중전화는강동사에서멀지않은도로가에있었고오형사는불이났게그곳을향해달려갔지만놈은이미사라진뒤였다이건어디까지나아들의납치사건이었다결코포기할수없는오형사는감식반을동원해공중전화에묻은지문을채취해지난날잡아들인범죄자들중근년에출소한범죄자들의지문과대조시켜보았다오형사는밤낮을새가면서놈의지문에만매달렸고작업을거듭하기로3일째되던날드디어찾아냈다 그 지문을 가진 용의자는 바로 3년 전 잡아놓은 특수 강도범이었다. 한철민이란 이름을 가진 범인은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나오는 부녀자를 습격했다. 그 돈이면 딸을 살릴 수도 있겠는데 그만 오 형사한테 잡혀서 딸이 사망하고야 말았다. 은행 대출은 물론이고 사채까지 써가면서 딸을 구하고자 했던 한철민의 바람은 오 형사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 뒤로 딸의 죽음을 전적으로 오 형사 탓이라고 생각한 한철민은 감방 생활 3년 만에 다시 오 형사를 찾은 것이다.
1: 한철민, 네 이놈.
0: 오 형사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한철민을 찾아 나섰다. 우선은 한철민의 최근 신고 주소지로 가보았고, 다음으로는 한철민의 옛 주소지로 가보았다. 하지만 한철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 형사는 당시의 사건을 생각해봤다. 범인은 한평생 딸만을 위해 산 사람이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딸만을 찾는 범인이라면 딸애가 잠들어 있는 납골 땅에 가지 않았을까. 오 형사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과 더불어 확신이 섰다. 그것은 형사 생활을 하면서 싹튼 직업적 본능과 같은 것이었다. 오 형사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불이 나게 납골 땅으로 향했다. 엔진을 있는 힘껏 밟아서 도심에서 벗어난 납골 땅으로 향했을 때, 오 형사의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한철민은 꺼이꺼이 울면서 딸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분노에 치달아 부들부들 떠는 오 형사에게 자식을 앞세워 보내는 부모 심정 어떤 것인지 이제야 좀 알겠지 하면서 초연한 자세로 서 있었다. 오 형사는 한철민에게 총을 겨누었고 한철민은 알수 없는 미소를 짓더니 푹 하고 쓰러졌다. 놀란 오 형사는 한철민을 향해 다가갔지만 이미 자결을 결심하고 청산가리를 섭취한 한철민은 그 현장에서 즉사하고 만다. 아들을 잃은 오 형사는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노라고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남자를 아들까지 아사가게 만든 남자와 결코 살수 없다는 것이 아내의 입장이었다. 그후오 형사는 홀아비가 되어 지금까지 홀로 살아왔다. 오 형사는 그 일을 계기로 계급을 강등시키면서까지 실종 전담반으로 전근했다. 오 형사가 아들을 잃으면서 맹세한 하나, 그것은 바로 요괴 납치범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진 오 형사는 오늘도 열심히 뛴다. 딸 은혜를 잃고 정신줄을 놓은 최규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었다. 최규철은 지난 12년 동안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금해왔던 비자금 통장을 꺼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정기적금으로 저금했는데

0: 리자 과제를 감축한 후에 원리금 합계가 모두 8,377만 6,320원이었다. 이 돈은 은행의 장례용 비자금으로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악을 닦을 저금한 돈이었다. 그러나 비 같은 저금을 깨도 아직 1,600만 정도가 부족했다. 교철은 나머지 돈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전화를 돌린다.
1: 오, 나야. 내 아이가 유괴됐어. 당장 돈이 급해. 어떻게 좀. 딸애가 없어졌다 해서 난 설마설마 했는데 어쩜 좋니?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1억을 준비하래. 1억이나? 개 같은 자식. 너한테서 뭘 빨아먹을 게 있다고 은혜를 유괴해간다니. 경찰에 신고는 했어?
0: 교철의 조급함에 비해 친구는 말을 돌리고 있었다.
1: 했어. 돈은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 테니 어떻게 좀. 마음 같아선 나도 돕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네가 제일 잘 벌잖아. 미안하다야. 딸애가 유괴됐다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나한테는 가진 돈이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래. 고맙구나.
0: 교철은 전화를 끊었다. 다시 이번 친구한테 전화를 넣었다. 전화를 할 때 잔뜩 기대하고 했지만 이번 친구의 반응도 일본 친구와 같았다. 다시 그나마 알고 있는 3번 친구한테 전화를 넣어봤지만 그 친구는 A의 학원비를 핑계로 거절했다. 1번, 2번, 3번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어렸을 때 중마고우로 친하던 친구들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한다. 친구의 딸이 유괴되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판인데 다들 수수방관만 한다. 교철은 왠지 화가 났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교철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직 절망하기에는 이르렀다. 문득 퇴직금이 생각났지만 교철에게 퇴직금은 주어지지 않았다. 하루살이로 주급받고 배달 건수로 벌이가 되는 배달원에게 장기 계약을 맺어줄 사용자는 없었기 때문이다. 교철의 사장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 특정상 사회복지 차원에서 당연하게 이행되어야 할 보험 납부를 피면하기 위해 시종일관 꼼수를 부리던 사장이다. 일이 터지기 전까지 교철은 별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명목상의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그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온 터였다. 만약 처음부터 노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을 쉬이 대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도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고픈 마음에 가게로 향했다. 사장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자 참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쩔 바를 몰랐다. 사장은 그동안 든 정도 있고 하니 도움 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교철은 인장이 찍힌 재직 증명서를 부탁했고 사장은 인장을 세무서에 맡겨서 지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철이 재차 부탁하자 사장은 며칠 내로 어떻게든 재직 증명서를 건네주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철에게는 며칠씩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게 된 교철은 믿져야 본전이라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에서 지난 12년 동안의 저금 통장과 은행 거래 내역을 제출하자 오수 신용 등급으로 대출 심사는 쉽게 이루어졌다.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약간 상한선이었지만 최대 2천만 원 대출이라는 행운이 따랐다. 교철은 대출 서류의 사인과 함께 손도장을 찍었다. 네, 지금까지 감성책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프로 책임 편집의 전명희,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